0: 김치 아니구래. 오이야, 노래 먹었다. 엄마, 엄마.
1: Where cultures connect. CJMR 1320, the voice of the city.